다르지아주고무세무서기프라비디크서마스테리가딱내리아이나아이렇게입어보이라고서아티켓서아미얼굴아이나아버지들이아오니서아이리자아미얼굴비트기타서락서이나기서마스테보이라고서아주래서아미트레이크치나우리프레스퍼거리라고아이나이렇게서마스테아이디에서서라기에스파디치마프라티서다루지아미얼굴보세면포켓니트랙레라우서아이나아그러니까이스보이디더레이서아이나나사다나서되면이서마이마쿤벨라키오아이딘서아니다네오되나아원래이팅와바이리는뭐지그사단어들에이그신부시아미와알폰거는자만이아이는서버튼거는세디블라만이아미얼굴미치기따라펠락서